어디 드라이 탈로 Central. Battery's been cleared. You can tell me clear. 1648.